가 왼쪽자. Oh yeah. Can I breathe? Can I breathe? I'm talking to the tree. Three, two, one. 이낙인 노모레비. 마바카니아 굿 락.